0: familiar with. These are the truth of suffering, the truth of the origin of suffering, the truth of the cessation of suffering, and the truth of the path that leads to the cessation of suffering. And when Buddha taught these Four Noble Truths, he did so by means of repeating each of them with respect to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s, natures, and their functions, and the effects of the practice. So the point I am making is that Buddha emphasized right in his first public sermon the need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reality. The Buddhist path and the practice has to be based upon something that exists in reality, not just on some fantasy, but something that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reality. And on that basis, you then need to develop an understanding and a sense of conviction that given this nature of reality, given this cause and effect relations, there is a possibility for change. There is a potential for change and transformation. So on that basis of the conviction of the possibility of change, then one applies the path, the practices that are developed on that basis of understanding. And so the pa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ractice of path then leads to the result. Therefore, in Buddhist teachings, whether it is in the non-Mahayana scriptures or whether it is in the Mahayana teachings or whether it is in the Vajrayana teachings, all the presentations of the teachings are made in terms of either the ground, which is the nature of reality, or the path, which is based upon that, the actual practices, and then the fruits or results of that practice.
1: And then, 좀 된 얘기, 그 위에다, 천골, 다 죽은 때리시, 동생들, 숨겨 아래. 다 뒤파, 대세로 채배 있나? 딩시 천골, 선생님, 천골 당부채. 대네, 실신기 최고, 대세님 버채. 대네, 다 총고 숨버텔라 릭니샤 디시식베 닝분도 전에 귤라메 세셨다면도 다 디스페셔 도오레 대 아니 어 디체님 다 시진근도 되기 되게 이게 담바시 손에 난게 고배 담바세한테 지침을 시켜버려야 동리 시켜보고요. 동리 참모 시켜보고요. 근데 이래서는 동리 참모 달라 유교에 세서 버려. 동리 참모 유교에 세기 대세 십자디 시신중앙 송어래. 뭐든 동리 송버드 첩지 동시 최전 뭐 송버 겁네. 아니 퇴신기 아니 다 퇴신스님도 간다시 응원도 기회 응원도 기회되다 아니 응원도 시들 기회를 봐 어떻게 되지 최신의 수두시는 송인구요 아래 자 드레임바 인도산에 다 또 시신기 흉기 유유에서 쉽게 세세기 다 전에 콜로 타면 더 난기 지식의 인분도 유전의 외세디 정신디 잔존신을 숨겨버려 다요 콜로 타메 도 너체 너들 랑그러시고 더부 시진기 흉내 땜버난신기 동립 참모디 야 로리야 미숭에 쏘라 야 시진기 흉디 공포대로 맨날 쏘네. 딴데 시신이 쏘네. 모님 해봤을 때, 최선을 모님 해봤을 때, 쏘는 때, 아니, 모님 해봤을 때에는, 최선을 줘야지, 양가 여행 게 뒤져달라. 야, 모님 해봤을 때, 숨을 보네. 모님 해봤을 때, 대로 쏘는 데, 뒤, 야, 그게, 가서 그래. 리식 뒤져달라. 양 판다 여대로 쓰게. 근데 이번 인사네, 너도 공제되고, 그냥 직면다 직도 와. 콜로 타면 더 나눠. 직면다 할 수 있는 시기.

그렇다. 저다가 저들이 이제 딱디 대세를 찍세. 나중에 춘이 보면 내가 뭐야? 길게니 가서 우리 그게 동반이 세한디 쪼마사다 잡아주래다. 그다 저다변은 탄예디 일단 육구도가 육 쪼마 타다도 잡아봐. 강도야 먼저부터 보면 내가 뭐라 뇌장 찌냐면 좀 봐. 그러잖아. 가서 세대 고주야 오도가. 좋아. 다 근데 인도산에 아니 떠나 네 어느 도고친들 다 마 어느 어디 어디다 책수 되는 광백급자 이제들 그들이야 유명해서 장야도 도송교하래. 지르단에 조금도 매르시, 조금 가자, 조금 장장 마도 조금도 매르시. 아, 다가는 신기 유동분이 남자 순지단에 짜바 타다다 차와 달라 르 지연 민주부서야지 구주 선불에 르 동분이 도냥도 지배이나 동리 장세도 지야지 저도 와. 나지 루루 다 루루 약세게 중주 나눠라 사고를 냉땡게 중주 나눠라야. 아니, 루루그, 달르머니, 샤르머니, 이놈이, 지금, 모복하다, 강화야, 쓰다디, 메가, 땡기였으니, 송구도와. 자, 땡기, 칠시나 맨다리. 메가, 송구도산에, 깡사, 깡성, 그, 똥사, 띵해야지, 마도, 신나게지, 메가다. 텔레시엔도, 똥사를 샤인, 니 똥니 도냥도 지는, 똥니 장세도 진대야. 쟤니, 똥니를, 가서, 즘베 내야기, 냥것도 와. 안 돼, 이게, 가사. 가사 지나는 민족이 안 돼. 이제는 내버려 때려 나는 민족이. 그치? 저 종송아, 똥이 진루도 좀 뭐지? 가사 종송아. 자, 지난 인도산에, 똥이 진루도 좀 지나게, 좀 뭐지? 소름 미룸에 따왔으니, 가서 아시다면 나는 여아래, 그치? 안 돼, 그래. 이제는 내버려 때려 나는 원래, 대통령 게. 자, 지난 인도산에, 다가는 신기 최저 사변기 진보충도 따와 민중대야지 뭐야 배지나듯이야 양나 외세를 잘해야나 조금 짱짱도 쓴다 추탕나 가사 추마녀나 당도로 봐 추녀도 보지 또는 더더욱 영적이 그러다 추녀도 보지 당거나 모두것에도 샤샤나 갈래 갈래 추 가서 오다 정신으로, 랜섬, 셀섬, 디아, 갈래, 갈래, 레이메지. 마더, 쥐, 탕내, 정신으로, 레이메지. 자, 코, 뚜니, 탕마파, 탕마차트야, 민도와. 딘난신, 늉메, 외세, 셰농고만의 신세는, 코야, 원두 쥐알이야, 남도를, 내가 맞춰서 셰셰. 자, 진세, 말려버신에도, 자, 갈래, 갈래, 아니, 생 참여 양용 깨대야지 용대야 뭐 이러잖아요. 딘데기 내가 때네 다 다가는 신기 나 가서 그래. 오래 다가는 신기 착신기 착대서 못 건배 그 돌이야. 시해봐 소마 맞아봐. 다 착신 속신 이게 거리야. 참여배 시해봐 소마 맞아봐. 대개는 로 해네 샤네. 지난도 지금도 와. 재산가 딱디 디잉야로 원로라 떠는 조진샤샤나 쌤 중년 로송 그 상처와디 원로고도 와. 나 중년 로송기 쌤 그 상처야로 디거블리야 우메 잡아지리 내고야래. 와. 커도 디리 잡아 뭐 땅네. 아니 무시 관배 커도리야. 시아바 소바 마저바 땡앵가로 뭐 했니? 저배 조금 되게 되네다 그래서 쳐들자 정도가 사실 내 이모 이랬다네. 반에 젊은 부치기 중은 알았네. 리시 동님 몇 건 받았어. 리시 동님 몇 건 받아. 아니 대화 공부하시니. 정말 대단한 정말 대단한 회주 송영호예요. 자, 다 들었네. 집벌도 와. 화 집벌도 와. 근데 이랬다네.

0: 정신이 두 번 말해, 당신이 두 번 말해, 세네. 다 디셔비어래. 그래서 레인도 공룡주 번호, 다진 디셔. 민중어, 섹시, 랑센 섹시. 다 디셔고 때, 배 루루 공부 터두니, 제 메모면을 샤워시, 낭성부 마도 지나나, 대모의 주방 가야미. 다 방금하고 루루기, 다 공부 투모 마인바, 산재 장다, 반대 나와 타고야다, 대형도 자네, 애니 시원하다. 이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나? 전주면에 둘다 외상하도로 나한테 네 각자 능수리 지금 어디 대형을 둬야 말이야, 좋아. 세상가 코라 치어 간다 강이 나야 한무 유주면에 누가 지어야 말이야, 좋아. 다 민주세 대 내가 말했지 이네 대지. 낭섬 다가 샤주 마도, 땅섬 증가하네 샤주 마도, 대신 니리 세니, 황은에 두 번씩 요말이. 자, 드디어 인도, 민장 따위 세포가는 내부도 가. 요, 또 요런 사회야래. 자, 드디어 인도, 나도 젊은 책이, 성무 우매성으로 장배소, 효지 롱어, 릉신, 매발라, 준비 땡땡쪼고, 깜매장, 나도 스나드레샤. 뭐냐, 장배래. 산에서의 랑젠, 땅에, 진대에다 랑젠, 캐윤도 산에, 딱 가로 사서, 딱 가로 또 가서 버리지, 롤이야. 그지, 샤야긴 양가지, 또 와. 딱 민장기, 전직. 민장기 전직, 자식 사상 제중해지. 딱 뒤, 내가 내야하게, 둘지 타, 둘지 다 쓸수 있지, 딱 둘지 탈수고 있지, 땅전 쌤이 이기면 누가 쌤이 내버려. 때는 딱 그랬어. 때는 중얼에도 와. 때는 주벌에도 와. 때는 주벌에도 와. 때는 딱 그래도 와. 쟤네. 나, 그 생각도 계속 그러지 못했다. 나, 띠. 나 때리셔. 그, 띵중 세야지 통실이. 윤대 띵중 띠 통실이었지. 윤대 띵중 띠 용 쳐야지 띠루 임배, 띠루식 예배 인사, 띠루고 정신 임배 인사, 윤대 띵중 띠 태르셔. 나 띠루 용 꺼야지 주로 용쳐야지 때에 땅섬 인상 주로 용쳐야지 이 굳이 빼야고도 와 그래서 때에 땅과 인상 정신이 두고 말이야 말이야 지금 다 손대야 다 대인 말이야 다들 이제 빼려야 사이 동부 우당 차고시 민대진 쇠바 초성은 바로 땅에 매발 람은 수 두둔다야 갈아대야 20의 군로지 차도 우대 쇠도 뒤에서 다른 준비 시험에 꾸지려야, 뒤도 처음이 자네. 근데 처음에 제일이야, 뒤 뒤집어 꾸리, 쟤네 바로 뇌파 땅살에 제일은, 아니야. 직대, 만화도 롤이야, 꾸디, 펜에, 펜증 면에, 직두 대바라보지, 롤 시작도 왔어. 레디, 술 두둥, 라양, 갈라댄. 제 인장. 난 민장 따위 된 게, 자제 여대바지, 자제 펜유 여대바지, 제 인장, 속에 띵중 게, 내 손으로 속에 시주지, 깬 속에 흥징 찾아서, 꾼, 거봐, 둘러, 인정도 매. 어다지, 찬예도, 가서 우리 그게 여바지, 아니, 뇽에, 뇽미도, 뇽피하지, 태쌈식, 샤야마도, 낭섬, 대인, 머슴벌, 두루, 건대시도, 째섬, 니네, 잔담주지로, 쏘아리, 잔담주지로, 침배인지, 진대식이 째병원은, 니야, 때는 해버리. 어디래, 이모 인지산에, 민섬,
1: So we read from stanza 10 where Kuntang writes that objective realists, he is referring to the Buddhist schools, Vaibhashika and Sutrantika in particular, objective realists say that in the wake of removing the impurity of coarse self-existence from the goal that is the external reality, so this coarse self-existence refers to absence of selfhood in terms of a unitary, permanent, unchanging entity, and also absence of selfhood in terms of a self-sufficient a reality. And then Kuntang writes that there exists a self-resonance of a truly existing entity, something that projects its aspect to the mind. So this is a reference to the Buddhist objective realists who argue that although independent self does not exist, but things and events do possess some form of objective reality, and particularly the external reality has the capacity to project its image to our perception.